0: 꼬치 캘리모가 꼬치 캘리모가 꼬치 캘리모가
1: 오레라스
2: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
1: 오레라스
3: 아니 맘바 바빠이
0: 암바나요 줄리아
3: Now we're
4: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